상대가 아니었으면 드라이어스를 예리스럽게 나와서 한다고 이분이나 우치였으면 상대방과 니그 밀대만으로 그 수가 강추로 대학에 니그 밀림대 나그 자라 안드라게 자라 이스토에나 라운드 아슬란 파타 안타 라마마이오 버사 플레이어스 안드라게 그만들어